0: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특수전 부사령관이 준 기념품인데.
1: South Korean opposition politician Yoo Young-won is on a mission to save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locked up in Ukraine. The soldiers were captured in January 2025 as they fought for Russia. Yoo met them soon after, then held a press conference to announce they wanted to come to South Korea, playing recordings of their voices as proof. Yoo's party was in government back then, but having lost power a few months later, when he recently tried to visit the POWs again, he was denied access.
0: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면담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최종 오케이 사인을 내리지 않아서
1: The pressure the Ukrainian government is under isn't lost on him.
0: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군 포로 2명을 보내고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 10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걸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1: But he says until its election defeat in June 2025, his conservative government, with its aggressive stance against North Korea, was determined to bring the POWs to Seoul.
0: 작년 4월 외교부의 고위 간부가 키우에 가서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벌인 적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기대하는 수주 한국이 제시한 안이 그 방안이 우크라이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지 않았을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무기, 예를 들어 천궁2 같은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제공하기를 원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기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1: South Korea has given more than $500 million worth of support to Ukraine, but legislation prohibits sending lethal weapons to countries at war. However, Ukraine's demands appear to be just one stumbling block. According to former Defense Ministry officer Do Jin-ho,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another.
2: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가 과연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적극적인가? 저는 딱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진실인 것 같아요.
1: The government's sensitivity towards North Korea is not new to Jang Se-yul. When he heard the POWs wanted to come to South Korea, he and his band of fellow defectors saw an opportunity.
3: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 자유 의사가 존중이 돼서 얘네들은 한국에 오겠거니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한국 언론사 앞에서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북한군

0: Using images of the POWs, they produced leaflets with the slogan, "You can also find your freedom." Then bundling them up, shipped them via giant balloons into North Korea.
1: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북 전단도 이제 허용이 됐을 때고,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이제 그 소식을 일제 다 보냈죠.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0: But he says that changed when the Liberal government took over.
1: 지금 이재명 정권이 또 다음 나라를 탄압하지 않을까 이래서 겁도 떨리는데.
0: But Jung says he's not nervous about the leaflet campaign having repercussions for the POWs' families, believing the repatriation of their sons would cause greater harm.
1: 그런데요, 딱 들어와서 자기 조국 땅에 와서 고향에 와서 자기 자식이 반역자로 처벌이 되면은 억울할 거잖아. 무조건 분노하게 돼 있고 무조건 이게 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을 다 싸구려 다 묶어 가지고 정치범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안에 사법 처벌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0: Jung and his cohort soon had another project. Veteran war correspondent Kim Young-mi was gearing up to go to Ukraine to interview the North Korean POWs and enlisted their help.
2: 한국말과 북한말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워낙 분단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인터뷰나 이런 거에 전혀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0: Together they hatched a plan for the defectors to record video messages and write letters for her to deliver to the POWs.
2: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조금 그들의 심정을 많이 더 알 것 같고 또 그런 글들을 좀 보여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 그래도 당신들을 기억하고 또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0: Lee Byung-rim took charge of the letters. She felt a visceral connection to the two soldiers.
3: 저도 17살 나는 아들을 잃었는데 그 젊은 아이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아들 살리는 심정이죠.
0: Byung-rim lost her son in 2010 when they fled North Korea together. Having parted ways in China, he was arrested crossing the border to Laos.
3: 15일 만에 북한으로 나갔더라고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0: She recently reported her son as missing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3: 정말 자살하려고 내 자식을 내가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엔 그 아들을 잃은 아픔 내가 만약 이렇게 해서 저 사람, 군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서 도움을 준다면은 만약 지금 내 아들이 살아서 어디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어 살아있다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지 않을까.
0: The words flowed as she wrote to the POWs.
4: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의 생명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것이다.
0: But 35-year-old defector Lee Eun-pyong was worried the POWs might be suspicious of a letter.
5: 왜냐하면 새내교육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내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한 어떤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Like the POWs, he was deployed to Russia during military service, but he was sent there to work on a construction site. Alongside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opening his eyes to the outside world.
5: 시야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왔고요. 물도 이렇게 24시간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서 일부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다 자기 가족에게 송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노동시간에 일을 하고 저희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일하는 모습과
0: But he says the decision to defect was gut-wrenching.
5: 나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 내가 한국에 가면 그 연대족 책임으로 해서 많은 처벌을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0: And he still struggles with his choice.
5: 연락 어머니의 생사 소식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힘들고 또 때로는 죄책감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또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때는 내가 잘 살아내는 것이 어머니에게 기쁨이고 또 어머니가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0: Now studying international politics at university and engaged to be married, he made a video for the POWs of his life in Seoul.
5: 이슬도 불러야 돼.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꼭 새 삶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가지고
0: And Lee believed Kim Young-mi's documentary could help them find that new life.
5: 지금 포로된 그들은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도 없으면 그들은 다시 북한에 송환되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0: Armed with the defectors' messages, in October 2025, Kim Young-mi flew out of Seoul to Ukraine. On the outskirts of Kyiv, in an underground bunker of a prison, her opportunity to interview the POWs finally arrived. It was the start of a challenging assignment.
2: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막 숨소리 하나도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걸 북한도 볼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물론 또 우크라이나 정부도 볼 거잖아요.
0: In a documentary, the two POWs tell of being sent to the front lines in Kursk in late December 2025. Al Jazeera has chosen not to show their faces.
6: 우리가 마지막에 투입됐는데 우리가 석한 투입된데 전에 나갔던 사람은 다 희생됐어요. 말로 들었을 땐 아픈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 나와서 싸움하면서 희생된 거 보니까 보감도 생기고 좀 너무 가를 쳐주다 하는 그런 생각. 난생 처음 그렇게 피비린내 살벌한 전투는 처음 먹혀겠어요.
0: The POW's account resonated with former North Korean diplomat Tae Yong-ho.
7: In the first few weeks, there were huge casualties in Kursk's front. North Korean soldiers were not trained to make a sudden assault, and North Korean soldiers were not trained to fight against an enemy in cooperation with Russian army, with foreign forces.
0: He explains how drones killed many.
7: At the first few weeks, North Korean forces didn't know how to deal with the drones, so they dealt with the drones collectively. All the soldiers in the unit started to fire the drones, and it resulted in total disaster.
0: These notes released by Ukraine were reportedly found on the body of a dead North Korean soldier. The diagram shows tactics they developed to deal with drone attacks, including making a fellow soldier a target.
7: They learned that at least they sacrifice one of them. And when the drones follow these one soldiers, the others have time to hide themselves and started to return firing against the drones.
0: The POWs also give accounts of soldiers being used as bait.
6: 앞에 나갔던 전우가 무인기가 이렇게 자폭 무인기가 들이받아서 이렇게 희생됐는데 머리도 가슴이 통과 이만큼 날아가서 죽었어요.
0: Bearing his own battle scars, the 26-year-old POW goes on to explain how he was seriously wounded in a skirmish.
6: 총을 맞았는데 팔을 관통해가지고 팔뼈를 부러뜨리고 그 총알이 관통해가지고 턱을 뚫어가지고 턱뼈가 부서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피도 칼칼칼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다음에 우시고리 그 쓰러졌다.
0: This vision released by Ukraine is of his capture soon after.
6: 무슨 자폭알 무슨 아무 무슨 칼이라든지 뭐 수류탄 이제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무슨 수류탄이라도 있었으면 포로가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0: He says he now suffers from shame and guilt.
6: 엄마가 살면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2: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포로가 돼서?
6: 포로가 되면 욕적이나 같아. 다른 사람들이 포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잡고 했는데
0: His words shocked Kim Young Mi.
2: 갑자기 이렇게 아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 어머 어떻게 얘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아닌데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충분히 살 수 있고 귀한 아들인데.
0: The 20-year-old POW had the same mindset.
8: 우리 자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되니까 수행하는 과정에 죽을 수도 있고.
0: His leg badly wounded, this Ukrainian Defense Force vision shows his capture.
8: 내가 수류탄 꺼내들고 다가오면 두드려 딸이가 자기는 러시아군이라고.
0: He says when he realized he'd been tricked, he was overwhelmed with regret.
8: 포로 돼가지고 뭐 나라 이렇게 반역자 취급을 받는다든가 그게 중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0: Kim's documentary revealed the POW's constant anxiety about being sent back to North Korea.
6: 그런 걱정이 많았죠. 그런 걱정이 자다가도 그런 걱정 때문에 부득부득 깨는 때가 많아요.
2: 왜요? 북한 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6: 잘못되는 건 3대 멸족당이요.
8: 언젠간 이렇게 조선이 가갔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선이 가면 가족들 위험해지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때 판단했습니다.
2: 한국 가면 가는 거에 대해서 겁나세요?
8: 거기 간다고 해서 이렇게 겁나는 건 없고 그래서. 북에게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 버플 생각.
0: When Kim shared the defectors' videos and letters, the POW's mood lifted.
9: 우리가 행복해야지 살아야지 부모도 볼 수 있잖아요.
8: 따뜻한 마음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말을 해서 그 마음 써주시는 마음도 알겠고 이제 지금 분명히 확고한데 이제는 가고 싶다는 건 확고하지만 그게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0: The documentary making it clear the POWs were all too aware of their precarious future.
6: 데리고 가면 고맙고 안 데려가면 할 수 없는 거고.
2: 안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6: 안 데려가면 죽는 수밖에 없죠.
0: Just before leaving the prison, the youngest POW hands Kim a letter. Back in Seoul, she delivers it to the defectors. The soldiers' words echoing in their hearts.
10: 친자식 친형제처럼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계시면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처럼 아 눈물이 나서 잘 보이시다.
11: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신 그 품속으로 가로 마음 먹었습니다.
12: 야네들은 정말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13: 맞아요, 맞아요. 용기 낸 거죠.
12: 내가 이 언론사의 솜으로서 이 증언이 진짜 구조의 신호로
14: 살려달라는 어떤 원불이한테
15: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0: And when the interviews with the POWs were broadcast in South Korea, Kim Young Mi says viewers were equally moved.
2: 그들을 데리고 와 달라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But the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lizabeth Salmon, were not impressed. instead calling for the exposure of the POWs to stop and to let quiet diplomacy take its course.
16: It may risk reprisals for their families. I think that we all need to respect their privacy, their identity. They are not used to be with media. They are not used to speak to politicians. They may make mistakes in saying things that maybe they didn't want to say or they didn't express properly. So we need to be very careful and to understand that the situation is tremendously dangerous for them.
0: But many defectors and advocates for the POWs reject the UN stance.
17: 처음부터 러치를 했잖아요.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러치를 했잖아요. 그런 결심이 야노가 간다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 저는 그 러치를 시킨 게 국민 정서를 바꾸고 야노가 앞으로 만약 안 돼서 북한으로 간다 해도 그렇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5: 더 러치의 빈도와 횟수에 따라서 더 위험해지거나 더 안 좋아진다. 는 그런 논리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게 노출되면 그들의 제목이 줄어드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 자구 자체가 그냥 죄이고 욕적이기 때문에
7: The UN insists that their legal status as a prisoner of war must be sustained until the end of the war. But this is a very unique and peculiar case.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ich forbids its soldiers to be captured alive in combat. So I think international law must not be technically applied to North Korean case because these two soldiers must be sent to free world according to their will.
0: And the defectors' worry is shared by an unexpected champion of the cause.
1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xpress more clearly their intention and decision to bring these two DPRK POWs to Seoul.
0: Choi Jong-kon was a deputy foreign minister in the previous Liberal government. In 2018, he brokered sensitive peace talks with Kim Jong-un, but strongly believes that when it comes to the POWs, the current Liberal government shouldn't fret about offending the North Korean leader.
18: If they end up in Seoul, it doesn't look good on him. He would not like it.
0: And should look at the POWs as a humanitarian issue.
18: We're talking about lives of two soldiers who are sucked into this unprovoked and wrongful war. Then we, as a civilized world, should do what is right. The longer the issue is lingered, more politicized it will become. We need to have Ukrainian government and Korean government work ASAP and come up with a very positive solution.
0: Inside South Korea's Congress, the opposition is ramping up pressure on the government.
19: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송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0: The foreign minister forced to answer.
20: 제가 장관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송환되지는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고
0: The disclosure may have been enough for the defectors to pause their picket outside the Ukrainian embassy, but for Jung Se-yul, an opposition politician Yu Yong-won, there'll be no halt in their mission to bring the POWs to safety.
21: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송환하고 있다 소환하겠다는 입장은 아직까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으로 빨리 송환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22: 여기도 앉아요?
0: Until the POWs are on safe ground, their lives remain perilously uncertain. As Russia continues its war against Ukraine with the full support of Kim Jong-un.
23: Indian football is in crisis. Empty stands, falling viewership, and the top league in shambles. As a record 48 countries come together for the FIFA World Cup, 101 East investigates the fate of Indian football on Al Jazeera.
1: This is the Litsing diamond mine in the Maluti Mountains, and it also produces some of the clearest and high-quality diamonds in the world. Hundreds of people are missing, and the search is being made all the more difficult as the rain continues. In Madagascar, most families can't afford the cost of tuition, transport, and living expenses. A convoy has now left the airport, and it's traveled down this road leading to where his supporters have gathered to welcome him. Just been a gang shootout that happened minutes ago. We've been told not to go any closer because it's not safe.
23: Hard-hitting interviews.
3: I mean, is it easy on the campaign trail to promise, but the reality is that much harder to deliver?
4: It is difficult, but nothing that is worth celebrating should be easy.
23: Facing realities.
22: Where do the negotiations currently stand?
24: We do not accept a ceasefire. We are seeking an end to the war.
23: Thought-provoking answers.
25: What is it that you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really wants?
26: It has to be asked to the U.S. government what they want.
23: Hear their story on Talk to Al Jazeera. The latest news as it breaks.
27: Peace continues to be extremely fragile in this part of Colombia as different guerrilla groups continue to fight each other and the Colombian state.
23: With detailed coverage.
28: The demonstrators are saying it's a warning to undocumented foreigners that if you don't have the correct paperwork, there's going to be trouble.
23: From around the world.
29: Civilians on the ground are still bearing the brunt of this escalation during the time they're supposed to bring for them relief and tranquility.

0: As North Korea's supreme leader, Kim Jong-un, gives a hero's welcome to troops returning from the front lines of Russia's war against Ukraine, for those who are captured on the battlefield, only punishment awaits.
1: If North Korean soldiers do not commit suicide or blow themselves up and are captured as prisoners of war, they are guilty of treason according to North Korean law.
0: Their identities exposed by Ukraine, the lives of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hang in the balance.
2: Якщо Кім Чен Ын взагалі пам'ятає про цих своїх громадян і може організувати обмін на наших воїнів, які утримуються в Росії, ми можемо передавати таких солдатів.
1: If Ukraine accept Russia's proposal to send them back to North Korea, then it could be another humanitarian disaster.
0: From behind prison walls, the POWs tell of the dangers they'd face if they returned to North Korea. And their desire to be sent to South Korea.
3: We're talking about life of two soldiers who are sucked into this unprovoked and wrongful war. We, as a civilized world, should do what is right.
0: In the second of a two-part program, 101 East investigates the plight of North Korean POWs and the growing pressure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bring them to safety in Seoul. South Korean opposition politician Yoo Young-won is on a mission to save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locked up in Ukraine. The soldiers were captured in January 2025 as they fought for Russia. Yoo met them soon after, then held a press conference to announce they wanted to come to South Korea, playing recordings of their voices as proof. Yoo's party was in government back then, but having lost power a few months later, when he recently tried to visit the POWs again, he was denied access.
4: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면담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최종 오케이 사인을 내리지 않아서.
0: The pressure the Ukrainian government is under isn't lost on him.
4: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보내고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 열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걸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0: But he says until its election defeat in June 2025, his conservative government, with its aggressive stance against North Korea, was determined to bring the POWs to Seoul.
4: 작년 4월 외교부의 고위 간부가 키우에 가서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벌인 적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기대하는 수주 한국이 제시한 안이 그 방안이 우크라이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지 않았을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무기, 예를 들어 천궁2 같은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제공하기를 원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기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0: South Korea has given more than $500 million worth of support to Ukraine, but legislation prohibits sending lethal weapons to countries at war. However, Ukraine's demands appear to be just one stumbling block. According to former Defense Ministry officer Do Jin-ho,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another.
5: 조심스럽긴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가 과연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적극적인가? 저는 그닥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진실인 것 같아요.
0: The government's sensitivity towards North Korea is not new to Jung Se-yul. When he heard the POWs wanted to come to South Korea, He and his band of fellow defectors saw an opportunity.
6: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 자유 의사가 존중이 돼서 얘네들은 한국에 오겠거니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한국 언론사 앞에서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북한군을 흔들자.
0: Using images of the POWs, they produced leaflets with the slogan, "You can also find your freedom." Then bundling them up, ship them via giant balloons into North Korea.
6: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북 전단도 이제 허용이 됐을 때고,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이제 그 소식을 일제 다 보냈죠.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0: But he says that changed when the Liberal government took over.
6: 지금 이재명 정권이 또 다음 나라를 탄압하지 않을까 이게 조금 떨리는데.
0: But Jung says he's not nervous about the leaflet campaign having repercussions for the POWs' families, believing the repatriation of their sons would cause greater harm.
6: 그런데요, 딱 들어와서 자기 조국 땅에 와서 고향에 와서 자기 자식이 반역자로 처벌이 되면은 억울할 거잖아. 무조건 분노하게 돼 있고 무조건 이게 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을 다 싸구려 다 묶어 가지고 정치범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안에 사법 처벌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0: Jung and his cohort soon had another project. Veteran war correspondent Kim Young-mi was gearing up to go to Ukraine to interview the North Korean POWs and enlisted their help.
7: 한국말과 북한말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워낙 분단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인터뷰나 이런 거에 전혀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0: Together they hatched a plan for the defectors to record video messages and write letters for her to deliver to the POWs.
7: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조금 그들의 심정을 많이 더 알 것 같고 또 그런 글들을 좀 보여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 그래도 당신들을 기억하고 또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0: Lee Byung-rim took charge of the letters. She felt a visceral

0: 살아려고 내 자식을 내가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엔 그 아들을 잃은 아픔, 내가 만약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저 군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서 도움을 준다면은 만약 지금 내 아들이 살아서 어디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어 살아있다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지 않을까.
1: The words flowed as she wrote to the POWs.
0: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의 생명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것이다.
1: But 35-year-old defector Lee Eun-pyong was worried the POWs might be suspicious of a letter.
2: 왜냐하면 새내기억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내 마음을 돌려 세우기 위한 어떤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Like the POWs, he was deployed to Russia during military service, but he was sent there to work on a construction site alongside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opening his eyes to the outside world.
2: 시야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왔고요. 물도 이렇게 24시간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서 일부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다 자기 가족에게 송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노동시간에 일을 하고 저희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일하는 모습과
1: But he says the decision to defect was gut-wrenching.
2: 나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 내가 한국에 가면 그 연대적 책임을 해서 많은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 And he still struggles with his choice.
2: 연락 어머니의 생사 소식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힘들고 또 때로는 죄책감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때는 내가 잘 살아내는 것이 어머니에게 기쁨이고 또 어머니가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1: Now studying international politics at university and engaged to be married, he made a video for the POWs of his life in Seoul.
3: 이절도 불러야 돼.
2: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느냐 꼭 새 삶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가지고
1: And Lee believed Kim Young-mi's documentary could help them find that new life.
2: 지금 포로된 그들은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도 없으면 그들은 다시 북한에 송환되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 Armed with the defector's messages, in October 2025, Kim Young-mi flew out of Seoul to Ukraine. On the outskirts of Kyiv, in an underground bunker of a prison, her opportunity to interview the POWs finally arrived. It was the start of a challenging assignment.
4: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막 숨소리 하나도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걸 북한도 볼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물론 또 우크라이나 정부도 볼 거잖아요.
1: In a documentary, the two POWs tell her being sent to the front lines in Kursk in late December 2025. Al Jazeera has chosen not to show their faces.
5: 우리가 마지막에 투입됐는데 우리가 석한 투입된데 전에 나갔던 사람은 다 희생됐어요. 말로 들었을 땐 아픈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 나와서 싸우면서 희생된 거 보니까 보감도 생기고 좀 너무 가를 쳐주다 하는 그런 생각. 난생 처음 그렇게 피비린내 살벌한 전투는 처음 목격했어.
1: The POW's account resonated with former North Korean diplomat Tae Yong-ho.
6: In the first few weeks, there were huge casualties in Kursk's front. North Korean soldiers were not trained to make a sudden assault, and North Korean soldiers were not trained to fight against an enemy in cooperation with Russian army, with foreign forces.
1: He explains how drones killed many.
6: At the first few weeks, North